0: 특별이야 이제 생긴 거.
1: 얘네 놈이 또 띠일 아마 해놔. 마리아 이사벨 살리나 소녀 에베메 얘네 라디오 루비베 아술리 오로 94.7 루쿠라 헤이냐네 바에테 오로 이때 라울 아라냐 카치도 바르가 소녀 디베